0: 니네가 뭐 마음이 칩니다. 그게 차이 왜? 그게 차이 왜?
1: Uplifting and always family friendly. The Light 98.1 and 96.5 CJTL.